엠버리 루주와 오마 포르세도 데비 제나마 에카마 보레 데라코엔 나마데 코룸마 히오 캄보데 노타 에나 이흐티아르 쿠리히 데라코엔 나마데 코룸에 미인베스 엔기 하마 바니 에칼랑게 하드라투가 나마두게 마티 베리카메 카다루 베리카메